지금도 어디를 넣고 어떻게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샹촌기 조이다 뻥깡 바바지 찍게 찍게 찍게 찍게 뻥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깡 깡

0: 지금도 어디를 넣고 어떻게 지금 지금 지금 지금
1: 공간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경기
2: Landu listens to waiting room music at the dentist.
3: It's like nitrous oxide for the ears.
2: Boatyou is on a boat covered by Geico, and with Geico's 24/7 claim support from boat insurance specialists, he can spend more time listening to whatever floats his boat.
3: Like reggae?
2: Sure.
3: Or a sea shanty?
2: If that's your thing.
3: Or pirate metal.
2: This boat trip is going to be interesting.
4: Don't you love it? Oh, it's so good!
2: It feels good to be Boatyou. It feels good to Geico.
5: Ladies and gentlemen, here's a feature taped for us in England by Ringo Starr, Paul McCartney, John Lennon, and George Harrison. Holy

찍으면 어디 이렇게 막 가서 찍기 찍기 찍기 찍기 샹촌기 조이다 뻥깡 바바 찌찌 찌기 찌기 찌기 찌기 뻥깡 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